0: 민제 공라온 민더예 총다 미자 토야레마도 몬토나 준제 멀리반 자와예 대외 민팀바 지람체 무디오와 총농자나 도도다 민발라 로처구 민제자 모보 루판 데치 젤리톤 니자 냥야가네 네레 소소 주도 지터미 왠종 장우 공라온 게제 니가 님베 민제지 대통라 핀눈 데미 도창서 룰란네버 효창용 냥이리 대외 대통인바동 핀노딘바 우창인바 로디안 창와 제지군에 민제 견디나 치도대동 치종의 터시시 예바나 민봉어인 딘바데르만데 민바 공디라 띵나 루팡라 네제 타난 윤데 처진용 조세비 롱기 윤아치오 민바동 용탑 민바라 띵구 세레이동 민제 컨소 텐제자 총도동 사시 이게라 고알랭구 니나 칸엔 자와옌베 세레뇨도 대워 총도라 다야치구
1: Bertang Silu Sori Yunglu Da Song Tun Jewi Niri Jutap Dang
2: Jong Chua Kanta Di Song Hizi Ni Di Tan Lang Tun No Ni Ling Mur Yue
1: Sengke Namba Tata Che Che Sen Yiba Ne Kam Ki Lung Tin Che Di Tan Lang Tun Hibi Le Tsin Tire
2: Che Nambi Di Tan Lang Tun Hibi Kam Ki Lung Tin Sen Jura Gas Hyo
1: Nga Tsui Che Che Lu Sen Nin Che Di Tan La Sen Kur She Jin Yue
2: Chichi, ngachilin chila do nan si jo ma jiba nuru.

세레 총다지아 주자 체휴더나 나요 종다라 누치 마보 세레지아 만도 데카 天气 두치 냐초 두엔 天气 공사 초제자 저제소 민제 총다사 요나 사시 얘기된 니바랑 게구바 텐치나 민제자 만도 주차 치야 天气 켈레 투진터버 예레 텐제자 온다 天气 두치 냐초 두엔 최단자 내래성 비누 딘터 딘치 연주 구바 내래 민덕과라 연주 자일제에 졸로 니통 조니 로라 롱자자 민제 따클 줄라 민제자 냥제 물리바 니제 챈다 철화전 요야라 대달리 니비 민 딘터 우차마에 바동 사시 이그레 혐어라 마디바 수나 지진 조어리

0: 제로시니 행순 총마 순 토바동 땜보 용화 시지 유에 계속 말이 나주 종처 장을 키고이제 행주 최대 그 니비 땡기 닥숑 바 잠초이
1: 한님마데 당는 회사 정지 비용을 넣으시자 아정아시 타만 다른 같은 테르 야게리 다 고르면 어떻게 예상한 데는 이렇게 원장진의 교동하는 이렇게 트랄레이 때문에 가서 좀 더비
0: 서범이 예동 앞자의 형통도 행순 토바는 하리고 바히인 신캄치 송기 땡족동 망조르위 사변 대체 나취 마망주 장아르치위 고육저 간이 가르시니 행순 제제힌 차세도 시에 토바시바도 산투의 행족 나조의 람부도 총미 배동 배미인 바제
2: 내가 리콘이 니스피스 시당아 비 체주지니 조양치캉 고유 순슌 다히 초충 주비 장중라 카구비 망초지 유고무지르 틴드슈이 니장아 유주시주르 지지비추 카바니 틴듄 시비 니듄 니자 송유바당 이토니 틴듄 시비 니듄 니 도코 칭부 시비 니듄 소지 유바시 다팅 틴듄 시비 니듄나 라스 중체라 니듄 지 유바당 이세 중체라 니듄 지 유비추 도코 칭부 시비 니듄 지 로가 중체라 니듄 니 니츠 중체라 니듄 니 나츠 중체라 니듄 안 유비추 도코 칭부 시비 니듄 지 지 유바시 다팅지
0: 三九人年长年纪当个松着举着了的几笔各空三九人年长年纪当个松着举着了的几笔各空三九人年长年纪当个松着举着了的几笔各空三九人年长年纪当个松着举着了的几笔各空三九人年长年纪当个松着举着了的几笔各空三九人年长年纪当个松着举着了的几笔各空三九人年长年纪当个松着举着了的几笔各空三九人年长年纪当个松着举着了的几笔各空三九人年长年纪当个松着举着了的几笔各空三九人年长年纪当个松着举着了的几笔各空三九人年长年纪当个松着举着了的几笔各空三九人年长年纪当个松着举着了的几笔各空三九人年长年纪当个松着举着了的几笔各空三九人年长年纪当个松着举着了的几笔各空三九人年长年纪当个松着举着了的几笔各空三九人年长年纪当个松着举着了的几笔各空三九人年长年纪当个松着举着了的几笔各空三九人年长年纪当个松着举着了的几笔各空三 电协国日本人把背点。三队早期人力单队及团工白线人，中华与培训水军人力军政党三级人格特别党员把人。下面来提个就深究学习人。龙军及罗家中级单队空的错了左耳线人，绝对多人员人团党。我们徐家人力正把所及协国日本人把背点。单队空的廿三线被人员党培训水军人力及孙学配合了协把人。现在交接年轻阿着，一路这些学霸党，在当干部也蛮少。我们徐家人的差不多些把人，写过别人，中华每日集团作品都写点做些。老客人员咱们去人民把我所写小说过一万人，人民头，中间的空间从军人节，军队送去说不定节，天空叠起了张把党，早期人员断绝了张力，培训三年党，每家农事玩了两万党。比如年纪接头比罗局刚来我把他写一把人。人员忙不起用着写点当铺言行人们到我送军队下进一把人。生日中总是想总是关键跟团把缺抓起。人们得了对人全部点头人员按理忙我统统比日外月接送把人。写过比喻的我们学校人力节做在我把动罗萨团在张月张能格咋做动新歌公家及上汽所，我们徐家人力了，越过活动中么最年龄些把人，人靠跟人团我在动，招聘之外，人员这把所节，年过南昌局，忙做起人力单据了，就按轮流把人，越过活红文理解，按照改革彻底用完人，单据空了个把月，刚到内容单据空了大半多个月，结果第二大动也在单据空档，也单据零。昨日电锥空少了，就我刚从两兄也送把这。那是电锥空个中，对那么多决断作为写过日本人把背月经，不将电锥空到专业追查，那情节就从皮皮切断针对写信，写过现在我比在交接年龄，现在几笔在交接年把它下进把这。专业追查及诊所空格这些吧，放在眼前，但是不要用就成为黑中搞不凶。这个日贸活动下段多，要能录取了千万美丽团队党，甚至来日所及的弱势下军也算不上。 北中

0: 안디 체스버 로딩인데 티네 로링 탕보니 로링이 버스 때 있는데 두 티네 다랑이나 로링 탕보니 숨버티에 파다 캡상스네 캡보스네 티숨치 타고 정을
1: 다 단다 티나게 토마디 톰랏다시 쳐서 딜랍데 나로리로
0: 제제
1: 갑자기 난게 지나는다 다들 너무 틀려도 요 말와 그거 잡지 아니 로브존스 기회에서 근데 근데 내가 왜 말아 담을게
0: 어 드리 다와스기요
1: 티나게 랭크도 줘
0: 네 다랑게 다 다랑 총도 있으면 범위 클라 님보스들 치 티니 다랑게 있는데 레가 있네 다랑 카르 코브르 텐데 시워라 범위나 다라이나 다 땡조스네다 이지네 슈치부치고요 텐데 다랑 흐르로드로 치네 롭진데 망부민도 텐데 엠마타 투딩다네데 저기민도 롭제다가민도 소스런 게 랭구치에 레샤는데 롭제다 텐데 다라이나다 근데 나라이는 게만데 묘여다 근데 구금데 진데 롭디나는 구금데도 근데 나는가 아 근데 지기여스는 어데 내 약불에 소스런 게 내가 가신유비 가신유비 내가 치에 죽네 근데 가레 소스런 나설럽게 어르지 소스런 상호 통계리다 소스런 게 되다 된지 쓰길 때님 범인 이제 내 카리는데 뒤돌았다 이제 자자들 지에 잡고 있네 다 지금 이제 넘기 위해
1: 지지지 그래서 그때도 미카즈 내가 전화 주고 있는데 말아
0: 다저 미 숨여래 대로고 숨체 근데 다저 숨네 쇼티게 나라이나 다저 다 다랑이 능이 말한다 단지 성규 어 응이 능이 탄 줄롭리 나라 강아요 비즈니 로바치아 그래서 다 그저 봐 다저 예모 브리롭다 망버 요아라 이내 양 탄지 예미 루팅 때 잡아 요아마 그러니까 탄 로종 이제 슈크치브라마지 차간한데 친치가 망부 통게 봐 그냥 혼자 쓰기요 당한 저 독치고 말이 너마 범위 로브디죠 내가 맞다 내가 맞다 내가 맞다 내가 맞다 내가 맞다 내가 맞다 내가 맞다 내가 맞다 내가 맞다 내가 맞다 내가 맞다 내가 맞다 내가 맞다 내가 맞다 내가 맞다 내가 맞다 내가 맞다 내가 맞다 내가 맞다 내가 맞다 내가 맞다 내가 맞다 내가 맞다 내가 맞다 내가 맞다 내가 맞다 내가 맞다 내가 맞다 내가 맞다 내가 맞다 내가 맞다 내가 맞다 내가 맞다 내가 맞다 내가 맞다 내가 맞다 내가 맞다 내가 맞다 내가 맞다 내가 맞다 내가 맞다 내가 맞다 내가 맞다 내가 맞다 내가 맞다 내가 맞다 내가 맞다 내가 맞다 내가 맞다 내가 맞다 내가 맞다 내가 맞다 내

0: 수수 드드 소이 드드 선이 동예
1: 오바
0: 지 다우 고무 직동 기계 직동 야들이
1: 예스
0: 내가 슉슉 메죠 다 롭지 투 롭지 받을 주주 직직이라 근데 이제 봐 고무 다발 고무 기계 선이 소들 라지 소요아리 소요티니 그놈 다도 내가 친게 로링 숨바 건데 시바 건데 튼저 건데 야리 이거 좀 롭데 테니 튼산이 엉에만 이제 내가 이제 두 편보 편보도 다시 하는로 내는로 카리 건데 슉슉이 교 말로 이제 안 이제 다 튼이 강에 내가 지기요 내가는 땡에만으로 렘냠용 추어라 티샤노로 편보도 사실 건데 저는 이제 가바는 이제 연기
1: 네 레슬레스 안 단다직 조사 이제 양 고조를 봐 그래서 당야기 뒤 차시에 양은
0: 유심해 봐 네 다른 게 근데 섬길 왔다 내가 흘리에 투치 내가 투치는데 제 근데 용도가 다 다른 게 내가 찍이 돈 로직 섬지기 다 내가 더 뒤에 렉투 용내 다디 렉투 마용내 다 내가 뒤도 안 당보 내가 뒤 내가 찍 샷다다 치 근데 콘데지 네 그 소소는 게 다 다른 있네 네가 차샤서 뒤도 그러니까 가시에서 슉쳐 보이라 다 등에 어 다 소소는 게 가신 유비 내가 돌은 게 치야 내가 자차셔는 수술 가신 유비 내가 되게 지도선 봐 내가 빨리 가서 카위네 쌤나나 조사 수업이다 드리지 나와 있지 있는 것도가 빨라는 게 엄마 민지 총다 늘이 님 경기지 대단 대 인도선 봐 다른 이네 다 그선 봐 빨라 차라 친친친 다른 이네 그 내가 그 가신 님 밑에 독신이 데리디 드니 다 자샤서 되고 있는 또 얘기 드리지 데리
1: 이게 전부 빨라서
0: 대 다른 이네 다 있는데 콘조인데 빨라 콘조 다 근데 총이 좀 봐 빨리 콘조 다 오 내가 빨리 가냐 도와서 그 민지 다 빨라 내가 근데 빨리 가냐 도와 다 내가 네 샹 샹바 지나서 빨라 녹슨 그 달라 어디 내가 누 갈에 두이나 나랑 내가 내가 가신스네 나랑 메어르 이게 근데 소소 내가 거의 치면 내가 찍고 나는 샷다 지야 근데 어디 됐은 거야 근데 에 따라 룸버를 샤샤나 면서 요데 다주다 데리고 지주지라 다주도 미고다 에 가렌디 퉁궁 지주지라 되지 때 퉁궁 뒤 퉁궁 다주 룸버도 근데 조미 강는 그거 친구도 들려게 되네 간도 도와 섬겨
1: 아 지지 다들 지난 파일라 로제 자자사도 차게 양지 눈바 찍인 들어 봐
0: 그래
2: Dada Chijia Sen Yibin Linchi Dana, Beyo Lungchi Yinchi Lekon Kangi Lungchi Jia, Ngata Ngi Jubi Hyunla Yibin Linchi Dere. Ngata Chi, Kong So Jia Nga So Ga Ngo Char Mitzi Tanju Lengde. Shira La Zangnu Jia Tsuki Yin De Bada. Dada Chinang Bi Ta Jia Lambur Shou De, Ngin Cha Cha Ta Kwe Ngin Sen Da, Nyung Na, Topi Zhenji So, Lung Ga Hyubar De De. Jia Ki Sinki Nang Da, Nyang Shun Na Wa Pe Da. Daga chi jia ju bi hiu lan ren mu ngon si ga de xie zhu yue.

0: 다티랑 삼바티 소리 차오르라 망조다 근데 소리 지적이 지 뉴송진이 바라길라 어 근데 지도 나니서 차오르라
1: 네
0: 네고르라 차샤 사두진이서의 망체 알레 소소 차샤사도 마체 공을 치러라 알레 롭종 이내리 근데 도도와 소소 양 카도 대 파유를 용
1: 네
0: 파유기지 통구 이내리 되게 몸도 제제 그냥 대야 로직 심지 그치 지통이 내리 드라이 내리 뒤 제고야 상로디 컨테이너
1: 아 다 다라네 누스힐 아 다 다랑이 냠 용스네 다 롭존 시서 다 롭진 기라 로 시우디 나라는 일 다 다랑기 아 자샹나 다 다랑기 근데 분자스네 숙지분들 인데 돈이 강조 좋는데 숙지부로 요마라 이제 좀 봐 장님들 지지 있는데 지구를 군데 근데 슈도 숙지 좀 매버지 다 다랑기 소소런 게 다 퇴지기 근데 이게 가바난 게 있는데 페이지에서 뭐로 에 다 돈이 강조 극적으로 좀지 근데 있나 티니 티니 총리관로 갑주 근데 다 그미 티니 돌다 소소런 게 심주장 제일 로직도 다 로니즈 티니장 제 신이라 테다랑이네 콤바드 마서 두두두뷰 섬보르테니 인데 문드로 멘지 소제 주야르스네 고님네 조이 히니 로지 부르이네 다 레아건 더 근데 뉴티게 스지 주야 당 텐조데 멋이데 미 차샤 축치보 마르데 이네 중중 인데 봐 텐조레 카르 치그위에게 니룩 잡상을 창도가
0: 근데
1: 좀 마데 다랑이 미 칸디 뒹규미 미 칸기 칸디 짜규미 티니 총을 칸디 갸규미 미 오기 레 칸디 쥐규미 티니 강게 우디 칸디 뒹규미 잡상을 님도 하고도와 테 다랑이 그 두두두 카렌다 뭐 냠냠서 제지지잖아. 티는 다랑이네. 무디는데 소소 뽑아서도 맞이지. 무디 티샤이네다. 다랑이 로촌 치기였다. 리첼로 있는다. 강반이 티기하야도가. 근데 이 티 다랑이 로링 탕번이 로링 수바다라. 로브지 투즈 로브지 호샤다다라 니엔. 티는 로브지 쇼디고라데 소소를 레고 그 치기요.
0: 네, 투즈라 마디야.
1: 인데 로브지 진진낭도 있네. 로링 탕번이 로링 시바살라 진진낭이 앙 숨번 지샹 청룡이.
0: 好. 레지다. 티랑 진네 로브조야 니네 양지. 투즈 돌라 마담세 양.
1: 근데 생각이 안
0: 돼. 레레리기 비도.
1: 사소스만지 롭종은 이제 다 마치 녀머스 들치 진이 자샤거든 침버스 들서 이야다 라스스는 게 자샤서도 채우는 롭종이 야고 용민도 왔습니다 이제
0: 도도가 내가 직전에 찍 마용자스
1: 때에는 내리샤 미치 수스셈 나라 가신다 수스는 내가 될 장비 지동스네 내가 될 장비 가신스네 티 수스셈 나라 그 내가 될 치아 좀 심슈도 요나 내가 근데 지네 그 장화를 용기
0: 네 레스데세 다 단다디 브라소도 이내리 단다 스메소도 또 딱히랑 좀 개군이 좋아 봐 근데 야 내가 지니
1: 내가 친게다 의봉 김장인지 당 티니 딱도 롱바랑기 이제 타는 데 미각돔니 리미족께서 요 티니 롭진 로마 각돔니 맞음라서 요
0: 아 나스테 니스타랑
1: 스트로
0: 제제제
1: 딱도 티니 에 카레 티 멘제티 시선보다 티니 멘제티 용법스네 자 깊상고기도 유교고 년가 시켜 티니 딱도 타조 근주 파스생기디 총다수 근주 파스생기데 딱 딱 수예고 딱도 당부 딱도 미 초범이나 근로 파시 초범스야 하리.
0: 맞아요.
1: 또 그저 막 낭사라. 낭사인데 봐. 다 다주 레가 친게 망자 우리 뷰리 부장이라. 때 콘솔라다 이제지 초범 근능도 다주라다 우리 수수 침나스네 자 수수 표현의 유비 용조수에 주야지도. 다주 초범을 근족스 다 우리 뷰리 다 이제
0: 조수스야.
1: 다 파스스네 수수 이런 게다 롱바스네 다 포유스도 쓰기라. 어 수수는 다 프리피스 그쪽으로 수수 롱반 유비는 이제 초수를 주야수. 다 다주 초범 이제 다 콘솔라 카리 이제 가능스네 자 소선 차습속이 초거를 뚜야지 딱스 민고래 강주 파스 당시 그래.
0: 아.
1: 다도 티샤 강주 파선 켄이 강주 파세 올리는 다진이 알아 소리 직치 티니 스비엔 소리 직치 민자 소리 직치 상 소리 직치 장바 소리 직치.
0: 아, 링아.
1: 링아 요리.
0: 네, 선생님.
1: 다 다른 게 차셔는데 아, 상다데다 민자 텐주니 다주인다. 민지 공도 쇼유. 가서 다주 넘벌 민지 퉁고 죽집으로
0: 요라.
1: 티니다. 민자 티니 직치 민자 티니 소소 직종 티니 상 텐주 민자 티니 진 카레 공지 십시 텐지 티니 대표 체에서 보러 티니 상다 보여드니 수요 티니 덕진이 내가 직 수요리 뭐지 팀도 다주인데 시빈 수요 규제 팀도 다주인데 다 능벌스냐 다주인데 시빈 그 퉁고 나도 요라 시빈 되게 페이지에서 보러 다 두진 차신나 중리경도 그 미개네다 있는 쉬네다 양은 김장 충네다 양 김장 가르교네다 시빈 마상 지시나 요마라 팀 대선 봤다 다른 게 중리 갑조도 간도 왔음 팀 다른 게 시빈 수요 되도록 시빈 되게 고소 티니 다주인데 알아 띵에만 다주인으로 루주를 요래 티니 유리선 봐 당이 차셔나 우리는 이제 예밀루들이 별로 용해나 차셔나 별학스 이제 유들아 쓰면 그걸 별학스는 굳이 망고 하고 오면 도가
0: 경제
1: 가르다 우리 별학이 이제 네 말하는 수규 링내 요아 이내 중 링내디 다 우리 무튜니 가르 균지 수도 지나다 티 맞아 이게 다티 컨디션 동 동의하게 내가 레벨로 지그라 퀴티는 미 하고 요 말아 대 다른 게 녹성규 어 네 별학이 차셔나 우리 이제 야기 있는 자신 도인 근데 바이두 사도가 티는 녹 차와이네 저도 봐 벼락 녹다 벼락이 루규 있는 숙집 돼요 말이 경제 그래서 코탄 그 루규 건도 샷다 말아 퀴저래 다 다른 녹성 귀에 네 자신나 게릴루든데 벼래 용은 오 벼락 녹으지다 그 수준 그 주단 이제 그 초원 이제 요래 그 법단 이제 레버고 그 루규 이제 요래 근데 시타 이제 돼 수야게 다른 숨죽스네다 다른 숨듀스네다 다 된지 체신네 된지 요 다 다른 다다네 벼락 수요하라 벼락이 다 쪼고 다 롱바랑는데 벼락법이야 또 롱 야작하시야 롱 동작하시는 데 루주시요 아래
2: 벼락이 민 가수래
1: 좀 다그즈네라 슈퍼라데 조퍼라스요 아래
2: 조퍼라
1: 어 조퍼라스요 아래
2: 릭지랑베
1: 어 릭지랑제 티니 이 조퍼라데 내가 숨소요 아래
2: 이
1: 렉바치다 딩지치 티니 에 자
2: 다
1: 딩스네 어 디스요 아래 단 리지 고 딩디스요네 다 가레니 미창메 타는 리지 가레니 페지시 도시 제렌가 콩토버시네 아니 미창 렌가 겐지 스스 뉴니트네
2: 비조도
1: 말 봐.
3: 如果不要让人的意义从这次的期待控制龙门的盲家是有点的如果让人的盲家是有点的盲家是有点的盲家是有点的盲家是有点的盲家是有点的盲家是有点的盲家是有点的盲家是有点的盲家是有点的盲家是有点的盲家是有点的盲家是有点的盲家是有点的盲家是有点的盲家是有点的盲家是有点的盲家是有点的盲家是有点的盲家是有点的盲家是有点的盲家是有点的盲家是有点的盲家是有点的盲家是有点的盲家是有点的盲家是有点的盲家是有点的盲家是有点的盲家是有点的盲家是有点的盲家是有点的盲家是有点的盲家是有点的盲家是有点的盲家是有点的盲家是有点的盲家是有点的盲家是有点的盲家是有点的盲家是有点的盲家是有点的盲家是有点的盲家是有点的盲家是有点的盲家是有点的盲家是有点的盲家是有点的盲家是有点的盲家是有点的盲 我们的小家三队新进走了，这些原队越当些呢。第一呢，北京龙城人群里空，看给龙城家，俺当你这边修了些别的才能，第一个学进一边，前进门推的，谁能也不学。
1: 这样的车厢，车厢啥东西？你啥辈所值吧？是。那等于就这，那车厢个是虽然就给存在一年里是吧？是。车厢个场地就一样，那么多就买就在等这个土地那里面呗。有。他车厢呢啊，大部分他等于讲是在准备个忙，他去通给屋里，他老久了嘛，也老久了嘛，等于是忙大用，等于车厢啥都讲了，请，等于工作能够给他没了，拖堂企业嘛，当个是那个，等于说是农民嘛，当个是那个，等于到晚年数，等于人家忙个呢，逻辑，等于清楚吧？车厢啥都个钱钱。
4: 呀，那你他接下来接了的所有嘛，民族他萝卜可少的，几个民族，听你你的看住家里卡车的司机，从这个地过过民族，听你司机吧，他，哎，听你听的吧，他当然呢，哎，没事的，他你从这个地来，当然给他那里哦，他那里多啊，什么的，那他当然给听住了，他没事的，刚给两个看车进来，刚给其中，差不多要的什么的，对，那当然给刚给去车位呢，过了半毛钱不起，当然没退过，他可是啥子可是借位呢，当然听让让他当然给他所说的给听你。 当然给阿拉的所有的村民个规矩，其实是吧？刚给开始，他当然给刚给下乡了，农村个，因为他刚来了，你那有时候作业，你知道吧？你下乡啊，哪里周末都能给苦不过，能给你那找个去，能给有时候请下乡个月。当然给那他开始来个过钱财了，他给啥子都请下乡个月。那当然下乡呢，哦，底下来个去，知道吧？你们这个多点，他那这土地，多点几座啥子人都给他提来过的钱。对呢，他搞不得他所有的女婆哎，没咋就啥的。对，当然给呢，学他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 김제 크게 친구면도 잘라디 쇠야 돈도 주문도가 미 잘라기 십시 돈도 주문도 틴데도 십주 간데 제일 틴이 거기 잘라 차선 시빈 닥도 시빈 오도는데 타는 데지 그 녀자 시에기다 뒤즈나 다왕알 요 말에
5: 다
4: 다왕알 하 콘도 좀래 콘도 자 틴이 콘솔 어 제라 니르샤다 조아 틴이 제 콘 머리네 양이 뒤즈 삼바 지고 제고 가서 어디한 콘조가 미 돈도 그 돈바 슉 잘려고도가 틴이 좀바 좀리고 컵주스네 자 자치 치르 주길 테 다른 게 이제 타 어 내치 니 레가니 타 나게 주네 내가 망내다 근데 내가 하이나 하고요 요 말이 안 내가 치다 네 중내다 뭐 내가 샷다다 치 내가 네 야 중내 가슈리 때 망내 양 내가 네 산이 심바지네 용기라 섬기요
0: 글쎄 등산 벽을 사자 과진내리 전제 스빈 유대에서 그렇지
4: 네
0: 야지 상다 벌써 다

타히 카 나이 고신 쇼 최지다 동 파코 츠코시니 님 쿠브라 싱코시기 여담 틴디 쳬라 니 쿠바치비 타히 히니 님 쿠비 강아 시루시지 게니 마니 공가 추츠기니 님브라 쿄차비 추시바당 류비츠치 토아니 마모르 리나 니 쿠브라 핀바유바당 니니 니세 쿠요 하장 세무쇼 타코르치 웨모모인가 레비난가 탄드민비 나세 쥐어사 텐시디 니 쿠브라 군디 동시 스니 니카라 코페당 야 캬기 퉁문주 코페당 야소지 동이난도 코페인 두비 나르시시바당 캬통나 니리포 쿠무트기 말레란기 탕키 라보유 이니 니지 싱의 추추 캬바시바 나스 뒤추 띵키시나 니쿠 라보유 진친나 싱의 추추지 꾸츠사틴라 휴친티시 나니 그슈니 긴시바 그슈시나 류브라 나드슈니 니야보 쿠바당 니지부치 길리스 동와라 핀바유 조남처 공세바디나 니쿠바시비 타히 나이고데시

아무도 쳐다 못 보텔라 자다 레레션도 효과 단다 알로 남게 두두 도자 머리 롬바 착게 창조 도로 롬바 미키 던도 도라 소닥 도게 빠다 도로 나 소촌아 롬게 던도 도로 만나 체티 던도 도로 까나 미게 사자 도로 두 우글라 나코 사바 도로 다는 스모 차바 것도 도로 스모 차바 먹고 텔라 그때 마저 그때 중고 그때라 쳐다 못 보죠 두차 가라 안쳐 패고 리차 타바 나코 패리 텐두 버보 두 만보 패리 너샤 너차 탐게 디리 모섬 데미 텔라 내가 우두 쳐다 못 보 에따오리 우두 쳐다 못 보죠 텔라 디타 몰라 만다 데레 코토 야라 따데 카토 코토 텔라 따데 데베 텔라 신체 넘가 데 따니 데 게바 텔라 따데 데베 게바 텔라 따카 텔라 삼버보 쳐다 쳐지 우리 텔라 코르카 데르 따데 데 타케시 텔라 따데 우리 짠나 코케 따마 따데 유리 따 텔라 무와 구커 유리 텔라 데나 다 사단 카 따데 니도리 고체 소데나 따데 우리 따 텔라 너르 차데 우리 타네네 두제 제르보 뽐바 텔라 토네나 아슈 두제 제르보 에네 니도리

0: 아미 제 송혜건의 런조 따버테를 조현 요배 갑트나 만난 자이 요라 템 테는 유마 티제 나샤라 제는 잠다 마죠 오래 누바 마트고 삽자 탈라 마제 타자 곰바 마도 곰텔라 잡는 템베 라마 캐서 양케 노르베던도 런자 사타 안자 잔자 간톨라 히리 춘니 퉁다 제메 라케 갈챤 토라 니자 푼다 다른 자혜건의 바디오 탐진 조석셀레 다타 다현 요배 갑트나 바디오 탐진 조석셀레 다타 다현 요배 갑트나 테는 랭커 마샤 마 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方 다 코말하이 룽타디산네 계산 노르베드 동강미 도르제 랑다 따라 창게 고는 거 통통 된다 송바달로
1: 공게 나추 좀 바타시 도지시피 릉로 읍덴 쳇다 괴보이 덤베나 삼초 뻬보 라자 미지다 가르 뻬보 따군 살 동로 뻬보 야샤 마마르 동자 뻬보 쩨인지 바구 예예 마 트마 예예 칼로 쥐네 샤 예예 토 무제 드마 자동 로시 네 되나 레바나 삼초 뻬보 라자 미자다 가르 뻬보 따군 살니 예구 때는 초데 랭게 차이 똑바른 로지 세피 거티요 동로 니버 바 땅마 송 예멘치 거티 리지 지민사요

마시 공 차라지 못 버리스 디마라 헤나드네 카카피 돈람 탄드네 네치라 차라지 못 제바이나 차라 자시드네 년담 덤버라위드네 미포 예바타 장설마 이바 야나 덴자치드네 시테 마시 공 차라지 못 그바이나 년담드드네 메시 못 버갑서 차라지 못 다치반다 시나 시이 쳔바다 렌참지드네 년기 니철 서보 마시밤 야나 년카 예바 시장 니데지드네 덴자 시테 마시 공라 드네 차라지 못 버리스 다 메시케 예제시기 비드네 덴자지 덴제 대한 담보 덴장 겐체 이드네 란루 잡아타 아 드네 덴초시기 알리 샤요 제드네 덴자 도단 네포 시바타 덴자 겐체 그 란루 잡아타 아 덴체 시바 마나 이드네 링고 카 사보조와타 드네 리엘지 리뎀 마나 제제 네포 지히니 덴자 시탑 제드네 아 가고 네보숭키 Niba, Sonya Shayo de Tene Tala Jemucho, Sonya Tang, Manan Dunzo, a Chesa, Tala Jemucho. Sabayana Tala Jankan Latine, a Lito Lacher Yigbatan, a Ali Tempa Nibatin, Jacket, Soyon Shibatan, Yiju, a Lampitine, a Tala Jankan Shigibatan, Tala Jack.

0: 냠조 르미 쯔완니 냠지 뎀데 양천 시키
1: 서초 강 시키 유키 미남 경워치
0: 미지 카키 김지 야게다 퇴문 구비니 중화 미지기 속자 내서다 뚝슈 내서 요한 내서 제이

0: 新疆人家公安部下面人家的特别卡上西北来在学院听的来在南端做呢习近平他五十岁总统去看守所中国外满端措各局把丁真清一整个过他让家给乌龟他七个月所团结突击唐某的启动起在永远跑了他中国苏军去拉在一个读书的年过了西北从这家切的东西预备过了
1: 中国他二日只为批给了归属三百军千米把内月级别过了而他中国人类也问过基金给你给中这托给一面过了中国出国卡西也为啥是归给西的谈电影了成人能够一面过了
0: 中国他二日给预过来的也二日给预过了措遣托从来给国国三百五吨千米过了所以
1: 下面了听的来参与党团习近平说
2: 这次一决定你给个给主席近平他俄罗斯总统普京给卡索索的给区别中国他俄罗斯俄罗斯政策了电力天一定能有事习近平给他罗内中国他俄罗斯特区热烈热烈热烈热烈热烈热烈热烈热烈热烈热烈热烈热烈热烈热烈热烈热烈热烈热烈热烈热烈热烈热烈热烈热烈热烈热烈热烈热烈热烈热烈热烈热烈热烈热烈热烈热烈热烈热烈热烈热烈热烈热烈热烈热烈热烈热烈热烈热烈热烈热烈热烈热烈热烈热烈热烈热烈热烈热烈热烈热烈热烈热烈热烈热烈热烈热烈热烈热烈热烈热烈热烈热烈热烈热烈热烈热烈热烈热烈热烈热烈热烈热烈热烈热烈热烈热烈热烈热烈热烈热烈热烈热烈热烈热烈热烈热烈热烈热烈热烈热烈 삼례 삼미체 봐 지습 지된 토치마타 좀제 유르도사 와톱 유에지 대나유 시지민키 예금입에 레리카게 급디 얼마 좀 소게 구급시에네 중타 우르수 김치 다 상지핀 주 서브리 제토 차조 용기 뭐니레 냠레 띵서도 동타 대외레베고 내 예금입에 벤조로 지초 공비 라귀디 동와 계급입에 미마기 디기 균투 체로 동화 제기 중타 우르수 뒤로서베 큐용 탑주 롤레로데 저와 덴토 양주 토교레 귀디 동치 레기 서브 비규저와 유제 대나유 부진기 우르스타 중국 외마 점초티 계급입에 와레 시균 체주기 점초기 최고시 토 공비 치시네 초니비 태가르타 딩섬 아게지 쉬리 제발에 디부 코든 체유 급디 점초기 남든 피숨 초타 초니비 냠레 캡콘 조의 토 직규 제바 가지 최대한 라미네 비리 제바 제체디 계전의 매름 제티다기 계급입에 니페 냠레기 dunchung sarbare chargui chibitha, gekab niwi mima la digi duntubgu ichi yue jie su yubshi. Gapchubi zhungta ursu nguima zhimtso gi ichi demata, nyamle, nyamge jie juj zuhur chibitha, tene chongdunbu ta haylujang xingqi mima zishung, ursu benjor kongbibu, ursu sole ta nyozongbu jie gi tumu to nirwasi yubita. Jisi chubdu ni Heilongjiang xingqi Harbin chonggir to gochu yubshi.
0: Talui tuzi tangbo rangge ki chijo nyo chongki chirdong chubje sar tu tang lek su qin yubta. Wei zin wei gui tang, wei bi tum su ki tuanze ka ji tuzi tangbo chirdong qi ci, tu chongbo le changne yin yin par yu. Zhongku tuanze ki lakze ki dupshu le dine kwa le shibu chomja kya ki dan yu. 江苏行期 南通重启的期 为前团结期的习度 其给土其重启 给苦行预备 王东期 而日谈 Europe 为下一下下路所 则会谈给科技 习群前部 自述电念准把电 牛儿菜给不谈电把 三种情况借给 丁西前部电别 城市居住给 民生 为前提 从日托 成个预备团结习度 求约解析预备 李金能会启动自己的心呢年冬家明年是做主了七个图三图准备自修的那个罗阔马脚细菌体温八千呢明晚学过同居了七夕他年冬新个他给南起五桂起来七个图共用了改革东西预备是起来提团结前边特任期城西举动切割参别四六人别年冬为前提七个图细菌充满团年七松七星月 宁东为村体为克隆处狗头巴穿滩西国东处强宽的列几个名牌牛儿菜辣度高兴熊菜切切为给村田鱼公司几个今年的情侣给宁东为村了推荐哈江通滩西准哈江毛所给给村忙不田鱼别田内为给东七巴在内部是银西县月田坦切记 为了达到吉博尔克监控为为比通七东西群羊群切面板切入中心月为比通

0: 是铁铁中国女的客气呢切入中心一个他江多拉子开空铁怎么给蹲车脱离右边给客现大他江多天用球球了口味年轻他车前年纪前的恰军外国托年过了西部能西更多了卡带中期立即比国别文字起个右边 사그세 미창말 냠주토베 균투 피게 문글치베 가즈니 시디탄 냠레레 토블레 동토탄 퀴싱 아순르 토미 중국 듄베 콜러시브 초고 쳔부시 게지지 초기 퀴싱 아순키 삼루 동단 티 토르와 기첸 템베 탑람 코듄 제 유지 조유시
1: 중국 시외 최매 타양타베 루규 미리게 시베 야튼제 예초소 무투라네 로즘 직튼케 예급 타냠 토라단 제디 베준 르미게 위샤르 유린 테크 용체 꾸디 동타 서구 시디 데니 타 타르게 공비 체토 중국 도슈 레게 비신 유타 계급 침부 겐지 코스 문바르 체유 니셰코 주 시진핑케 어르 냠지 초빈 계급게 어주비 계규 진켄 할리디 타 젠송 능급 위샤르 서구 계 시디 타 데니 송경 타 꾸디 동외테
2: 短期时段那些空气时的年内也扎顿他给客当王给扎顿给及清宫给扎顿界他用他提醒批给他的家了进度他用切归些年限难有些短期时段那天中国朝野时的来归地他没处参照切他全民台北当年偷偷爬松托米团别恰些岁月让出他别准火大切瓦抗力全把的切的 为啥他出库社会东都来吹我他有人得空恩居的车技中国趋势等于给及其作业中朝也对面对趋势也为啥社会给密码给早为开篇他为主凶场来洗出的社会他呢怎么给习的电力来长女年边文字前有事 시디냠네
1: 通知人们解决了规定动态毕竟给扎当了明大规模把它提炼帕克斯坦他酿托出库他人们为啥社会给实的电力拉出车与国里去全国抗压对面帕了中国车也偷到帕了松托通知他全面拉规定动态用车的人们为啥给出库给给密团别恰些些他推门给文字记者偏出一起切入勇气给些电面女不对面切的中国车也为啥出库给给别的话来送去了亚表的车的推门他出去亚们根据这也为啥社会他出库社会给电价准备是准确的规定当年社会他给个实的亚们也没是电托东西与 계급계당원된수체균의의샤서구계시대대리송경타서구타계급계키왕폐계동교를견수치외대외차긴시시당원이계급카타락바토가지폐계조신배계급계차서댄스시인배대래재뉴동미로의샤서구계미만이서구태나부오문인배 의샤서구계래둔타다서구계급카계랑당아타주구 中国朝野为啥来出国给个别当王给电价他我看三七七张明天给来给接送给他让我给陆军清军前往送给前边的一个表的契约给接清军送给你为啥来出国他没出给没去去问过他送给给些的送在电子动物给送电不行事给接清军给网站送给我这个 트윈 배주타 미트윈 토로와 치미룽라 점리 라리아 체젠 총리에게 내소 갤로 치미룽 냠지게 소 소신 토치베 예지 말라타 게지 제티 멍시르 치베 게지 드람 냠지게 소게 전지게 미규타 자투 멍시르 치베 예지 드웨 시제 체시제 송경 타지 토치고 피게 타 닌자 라 진동 체균이 위샤스 구이키 시디 타 데니 문규르 타 달게 공비 라 구이디 동

0: 지 조나다 뉴욕의 코욕 천하제가 논란 허용 해봐 있는 양 이윤과 담아가 개체모마 개차 실행자도 장장님 렌자 인친다 렌자 도민과 수요렌자 전제 부장님과 이주여 마시 딜린도 뒤 뉴욕 친노라 조완은 파마 실은 조련 나소바 전제 부장님과 예로 마시 孙班长一呢，一次来阳台边过年，客厅接着出现事故时，可是爸妈如你老张中年月白银呢，蓉蓉叔叔了娘娘趁着月面多，爸妈蓉蓉叔叔个老张有的个娘娘有的，娘有的了谁不喜过几多？第二，当娘娘小段一晚呢，都弄个来吃当然喜他老个时，可是爸妈蓉蓉叔叔老张了中年。 但是没把多，用面那得个贴，用钱先在银呢。只有个老张给给了，加着多，小偷偷给他娘娘也偷个没有的了，给家这里了说吧，一块钱。不是那娘有的了，农村卡中用西北个家具做过把多，家具做车队，家一农行，用有些东西过把，农村卡个干那多，做呢要西部也就过把。 以前嘛都远了，先了了用一个就多，做不了，大家也没一个把多。纽约个新农个都吃西罗鸡西瓜皮，可是纽约个老中心都没西北个，俺来电话呢，抢加点西瓜把事，学生农是西班牙，平时也在团团聚时，等着应对其他有的个，都可提了的，三十亩子约把学着赢。
1: 那么多，罗昌主播这么错，我两个哥，罗昌退了你一个女儿的了，其他有个亲戚习惯不过的在心里赢。

0: 路程出不这么远的，千南家的大年新兵连前天呢，北中龙城年轻来空，康吉龙城家西边来一起兵连前的是，切记，对头的安全连前年班儿，格是选。
1: 시비 综艺
0: 주부청청여다 다 시비조인 던지 주천노 해서 이런 거 시비조인 던지 주천노 나가 댕아 찬도 혼자니 바가 로마 세원장 생각 지토 주천노 희윤인 시비종이도 댕아 라사 지분강 호종거 로마 해계 집이 존주진체 로마 시비조인인 던지인 로촌 주부 주모여다 화라 댕아 찬도 혼자니 바가 로마 채운 전생 끝이토 뒤츠너 희윤인 희비 조이던 던지힌 뒤츠너 생유인라 뒤츠너 희윤인 뒤츠너 양살 자딩린 롱위 발주자인라 뒤츠너 슈 심비 추다 시 심비 담싱 나야 저 군터저 시시 리베니란조비 시오초마 로균드나 인와이 켄드제와 지미힌 메도 세치치와이 힌란제보 시와멘치 송바다 린친 세리장 린탕라바르 제도가위 뒤츠티 레로당 나인 지로 수치세남 西元生育之手臂开把些恰板着讲电脑没读西之中臂康不以东部里行而康不以热些把当杨拿东子儿提你日本古把当七八些第一西元前不去代表地区出租所没动玩儿另外一算前南巴最接多对的当今七十笔 西元前诺尔以后比西欧门牛娃西元者铁从月马西第一靠于中间我想看望他们出去被杀队弄干就是干嘛这样出来都没动玩每次后面西巴里大大一咱能混沌起一定的生活音啦
2: 有头宁买云天管不移对出了党都去的民众主席萨顿诺当这头他们东家不移对出起头啊吞不得的加上军尼人这小娃下了雷西拉不清不约吧历史真假没其实不民众蓝白吧他这些天民人了民情托比中路所瑞 我在写着书，是对母女娃些农业。困难不易，终极拉不清的当月错嘛，对错最亲近比，这不容易。俺去对错，各家怎样出来没动玩儿？趁热给打破价格高点，感觉第二家八月，咱能更多找一起。对错当，拉点儿不值钱，对人年纪把说说，恐怕钱不学不习多。

샤스피아가 롱가종라 이치메나 데누라 이지르치 조아나 소뉴여시 본가 뜨근능 롱롱소소카 이치샤구베가 같이 중심의 대여시 자민제 생강시바 캐치 게르만제 롱가 롱라 이치베가 삼바데나 생강도 르강가 대한 중중 토피 문진 농신게 던제인데 콩키 슬로 지동 거자로 거지 춘춘마제 칼로조아나 발라자드 초위가 넙장초 체모데 게와나 미제제 로주투 마쇼뇽메토가 생강제바가 최다제 노여시임

0: 阿里新记天然皮国家农委给人领领请及切割婆娘路易斯安娜阿地地边接领的时当接持写给给人领领请村居民系卡斯局域接送到独立对策党部人那就中切记班觉皮达公培永久的给你春日生修接撒写的从高满阵当南章组织休休村段及皮及东局酿度空地党委 班觉区端章芒达街永永街端折都推月进从高芒街了芒屋东侧国东学端当店家居诺了芒屋东侧国东学州当擦几个芒车里芒屋东侧国东学街当擦泥街休休从端区修多南街西侧国池端家顺所谷街生有八十年度年至中秋多恰半北区军推芒都新币 全国协同安努多学归熊月经年至中期区别区域及日卡个全国协同卡卡斯水地茫茫茫促进厕所当军农店家当中期当中时期通区店家给民协约八十年有年呢南总计马学团里的七点行李批级动位总理都进力那年中大中区 村队七八的偏执也不团圆进，多罗，那不加七日当年苏军级马修团里了孙修三八级八些军一八十。牛二年呢，加察总个罗德村队级中山特级动位，他让三八初一黑的，让三年级七点行学的团子，加用级冲上组呢，新主笔永不喷的永特七一八十。 打把的加菜总计长子罗德特比托尼阿托端家家去浪把的从北国端吃古董主家过去过一个新月八当扎托尼压在军部所总把的永北国吃家去拉怎么行呢新主把的永北国吃你去拉怎么判断新月八十 先跟他们做天地对事上就去参送向来的个利空个林清简单的念书
1: 난사 골이 찬지자라 사코르티지라 루딘주
2: 뒤이 람보르 사든바 까나티지 로토조
1: 베젤 라토
2: 베젤 루튜린치
3: 생케나 바조 공감자 다다네 베조 롱찬님 체레코 칸키 롱찬체 부조 로토쇼 뒤투리 샴라 부랑 조조 메츠카 나브레카지 힘조소의 존재 나위 부조 로토라 예존네 부 메타류 다와 이피 다키타 자카치비오코 무토도디 제쇼리 로사히랑니
4: 제제제 딩코위 지라라 게팀바 저거 사기 냐와 양옹엔조 랑크챔 제티 야르타 쿄모로다 쿄와 제주 남랑 유제 나창안이 장디 우토 야르소 간친다르리 나치당 상혀 사커터 챵딩고초 진대 장바르 요마자바당 류자바 쳇동와 지샤괴 로크더 자탕라 촌텐동당 챵지 슈닝은고 갈레가 야보시괴즈 크랭가 다떤노이나라 치주 나랑 유제 나창안이 장디 우 톱존 답에다 예바가 우통고 추신가 되니 강친달 해줘다 북에 강주도 이나 다 롱반달 펄 해줘도 되니 다 나주도 상혀가 사고 가실다 정이 차두이나 고 추신가 땡은 진데게 좀바디 예라 요마 제지 젤렌라도 리 제지 젤렌라 초톤지 젤렌라 되게 그래가 야모 조괴제 칸가 되니 인조 크게 자통리나라다 촌젠 동조지 그래가 되기 야모조 차리도 아니 슈니 멩고 그래가 다 소야모조 괴제 칸가
3: 되니 치주소 니드 조지가자 니네 니마랑 챵드송 답단장 라운드 치축섬 내 시디치 축섬 파르 봄도로 되브장 로코터 카와체도 중진조 의장 로제 힘부사코터 가스 차동 파버티 수티다 너브고사 그 치니제 님시다 응아체 예네 야 토미랑 가세 야나던 로츠츠 데브시 야 심플 밤나만 퇴휴 상가말 녀토초 댐저직바 다 베다 히바 기치바 축섬 니드 조지 응아체 니네 니마 니첩주니는 니마 기챔테 랑챔소시다 테랑챔송두 타다와레리라 다단 잠데 쪽졸 니델티나니 다리 다완디 답달 찬스나 다단 잠리다오 테네 베다 히바 기치바 축섬니 베다 응아바 기치바 축섬 발라 본토트 쇼카나 키드시나 본토트 로르키다오 테네 힝로만 쪽게 이잡 구지 되브잔 룩사코도 카와체드 중진조 우이장 로제 힝부 사코도 간스 차동 버르티 수티데 넘부티 길한 고소 그리제다오
4: 제제 치니 섬 치이 응아장아니 치니에게 치인가 제선바 니마나 지큰거 고마도 다와 십보 대지 도진 테메비 나바 케르지 다왕세 나글호 심푼노니 샤더 대지저 제존니도 하진노데 나라 론도 우오 칸라니 예람 샤로 플루트비 치라 치라 메즈큰거 데노이나 치니 섬 치인가 장아니 치니에게 치인가 차 숨버 니마나 존다 니나제 케싱거

0: 다다와 레레라 지단 사주 메나오게 조왕 감케 제조레다오 데네 베다 예반달 찬소나 제라 난다르 자커나 조왕 메추 롱솜제 까머주 치위 여제 남코치야 체지밥진데 세브다치 조왕네 파산첸 던서 라관네비 위다 샤제이토 차추토롱초 치니에그네 라관 남지 까머주레 샤제이토 남코치야 차춘레도히 다다반디 자다까마게 조탄 네베텔라 티니 제나 차파게 파치트는 보르제다오 데 세브라치 쫑안에 파산진 도서 락반 네비 우이다 샤제이도 차추 토론초 기 칸다라 다와 예파티기 차추티 능보르지기다오
1: 데니 베다 예파케 시임 바치고를 히나라 제바 이게 나 딘 쥐지 쥐니 쥐섬 쥐주 쥐지 녜셔 녜시니 녜시선 녜시나 녜시주 선지 지지고라 인지 큰거 다 공릉이니까 베다 예파케 다 힌도디 효사르고 샴라 드링크 자케 치죠고라 모데치나
0: Tene ta tarenki zakatsib jokyuna, tarene pu metalu dawa yipi tsipaswam, jida nga pu tsichyog, riza mungmer, kamango, njongchu meilaw, chuchi damnyu, yuwa xiany du chan, pomtao xia da hachi nabdu, tarene namgo na poe namgori, ngaro chutu tangbo la dosu tunsam kail, saangni pu yutsi ye, zahlakba, njongchu chuni, naangni pu yutsi nga, za pub, njongchu looni, yini pu yutsi chow, za pasang, njongchu same, tenyindi buja loto xio tsar.

0: 우리대 수수의 뉴버에 미사주라 때 다른이네 쇼 탐가 나랑다 공진이 수치 수예고 수 총리관도 그거 근데 또 테니 잘하고 양트리 그 메고를 잘하고 총리관도 때 미트부 민도스나 어 김제 그게 진보 민도 잘라디 수예 돈도 주민도가 미 잘하기 십시 돈도 주민도 틴데도 십주간데 제일 테니 거기 잘라 차선 시빈 닥스 시빈 오도는데 타는데 그 녀자 시에기다 뒤즈나 다왕알 요마리
1: 테니
0: 다왕알 하 콘트 총리 콘트 자 테니 콘솔로 어 제라 니르샤다 조아 테니 제 그 머리인데 양이 투주스탄바 지고 지고 가서 어디한 콘서가 미 동도 그 둠바 슉 잘려고도가 들리는 바 춤지고 컵주스네 자 자치를 지치를 주길 때 다른 게 이제 다 어네 치니 레가니 다 양이 중내 자 막내 자 근데 레가 하인 하고요 요 말이 안 레가니 치다 네 중내 자 막내 레가니 샷다다 치 때 레가니 양 중내 가슈리 때 막내 양 레가니 산이 신바지 신이 용기라 섬기열
1: 글쎄 등산 벽에서 과진내리 전제 스빈 유대비 소르지
0: 리
1: 양지 상다 뻬서다 마무르바 디인디 아니야 튼제다 튼제바리 양지 그 젠제조르바 디 드랑게 삼다니베
0: 예예 조다 근데 튜니 강신이나 카레 소소를 찍고 디 인식이 말아 뭐고다 잡오다 뭐네가 망보 여라 그냥에 스빙을 차샤고 있는 네 닥도인데 스빙티랑데 총리강나야 튜드응어라 닥도 로니즘이 심주 체위 체선으로 타든다 스빙기 좌이네다 스빙기 냐르자 체기나라 니주 컨데 퇴메다야다 샤다도 소이나 다티샤 총리강도 튼차 튼다 로직도 주요하래
1: 벤진이
0: 봐 스빙기 타는데지 좌다니 야외에서 봐 총리가 땡조 슉슉부터 태워줘가 다 다닌 진단 아버님이나 닌 진단 아버님 다료 진단 아버님 대의 촉돈 집어주 시분 각도 없니 들려야 티 좁지 무슨 수송샤
1: 어 시담디
0: 어 진가 있긴 부르요
1: 어 제제제 레스 레스 다 단다 민의 강의 제시도 가지도
0: 다 다랑 타는데 달로 루튼 사도 치에디니 근데 로드 치면 타는데 시 자샤사도 챙기는 봐다 망우스네 다 텐데 돌아 강아 슉슉부터가 다 다랑 게 자샤는 소전에 야지부 동에 있는 도슈엘에 티들이야 에 니게 숨게 트레지 미드 넘바 네 지금 그 약도금 도가 다 다랑 인데 차셔는데 에 소자에네 다랑 소다 네 인데 숨게 되게 작게 하는 게 다랑 소소는 게 그든 봐 에 로트 미드 넘바 미 다든 숨게 있는데 인데
1: 그래서 뭐
0: 스치다다 뒤도 미요 미드 넘바 다랑 소소는 게 잡상 건데 로트는 또 사죠 소다는 냉미 연락은 네 길에서 손에 치에서 뭐 소조라 다 다리 숨니 소트니 자치를 당은 하나 표용 마찬가지 치 낭사 낭시 네 잡상에 대해서 표리 튕고 네 잡상에 어
1: 통해
0: 아, 다 다랑 다 다 냠뇽스네 다 찰템부지요 다로 숨점 다 차샤서드네 주주선 봐 다 그러니까 가렌지 네 슝샤비 듀디 롱망송아 당에 팀마롱나 네 이제 차샤서드다나 친아 에 야는이가 튜니강 친 튜니강도 레고 뭐 주는 게 되게 차샤서드 치아섬 데 삼루 때 뭐지면도 가 되는 좀 봐 가레 핵이 즉 죽네 핵이 양 핵이 간데 많아 핵이 치야지 핵간만 곧 지워야겠어 차도가 되는 맞지 봐 내가 간신 소소랑 북상 외우시도 소소랑 게 내가 틀 어떤 게 깔이 가서 칸에다 내가 틀 땅아 가르치 가서 가서 채워네 내 내가 그 샤다다 치아 좀
1: 근데
0: 자 소소 이런 게 숨죽스네다 소소 로자티 때문에 그거도가 제 로자티 때문에 그 티니 소소는 게 자자 당부 조예이나 품질 강도 그거 컨디지도가 티니 소소는 게 잘라디 소소요라 소소는 차진 컨디지나 소소는 게 내가 소소는 간 지토기요나 티니 소소는 게 티 내가 치월라 규림 컨디지 도기도가 티니 품질 강도 그거 컨디지도가 티니 품질 강도 티다 소소랑다 리자와 가서도가 리자와 된들레 소소는 그 버드 템바 극지게 된지 돌아 엔진 문제 좀비 다 대실 수 있도가 팀 샷다다 난 그게 시마시 티리 가서 근데 엔다 로브든 로만데 이제 자샤서도 망타 주지 인들이 된대 돌아 염용들라 심주 마대 마음 하죠 체 티니 고 하루 후르서들 치월 수 있도가 근데 이제 봐 가린다 근데 다 리브 마용 근데 망타 주지도가 사랑 같이 해서 어 근데 로비 간데 치마 좀 아야 근데 뭐 도르 교마 좀 그랬어도가 다 내가지네 소소랑다 이제 로바이나 당보랑 간내면 자 된자 섬 로바 나고를 찾았나 괜찮 쇼에 있네다 되니 로 내가 곱세 자게 인도 이네다 다 튼균 찾았나 우리 로바 이사 레게 통도 로바는 좀 마셔 보시래 레게 레게 좀 레게 레게 건지 지당하지 양치로 선수 로베메 로바 강에 가서 튼 선수로 진 로바 인도 좀 미치고라 심지 로바다 각치 티고레 레가 코에 곱세 장문유치 레가 코스 구단과 딱다 마디오치 티티르졸라 니주 마무라도가 탄네즈 인디도 바 탄네 로트치메 인디시 인디 카샤샤사도 인디 바 냠뇽 인지 망 냠뇽문데 슈쿠 요마라 티디스 바 냠뇽데 에나 소소 냠뇽지 찰레신 부시사 티니 소소 로바테기니 샤다다 자 로바테 레가 곱세 갸야 소더 샤다다 티니 소소 그

샤스피아가 롱가종라 이치메나 데노라 이제르치 조아나 소뉴여시 본가 뜨근농 롱롱소소카 이치 샤구베가 같이 중심다 딘여시 자민제 생칸르바 케진 게르만제 롱가 롱라 이치베가 삼바데나 생칸토 르칸가 데난 중중 토피 문진 농신여 던지인디 콩기 슬로 지동 거자로 거주 춘초마제 칼로조아나 발라자드 초위가 넙장초 체모데 게와나 미제제 로주토 마쇼뉴메토가 생강르바가 최다제 노여시 홍공홀라 마자라스가 거주 춘초마 칼로조아나 넙장초 체모 개선레시 제디 초마 초카라 제람도 효스레시 Dandiyin di jamin ba yuwa da ga Sengkang riba ki ji Gand man ji Cho tu jang shue de Donan qingbu si yuwa shi Gand man ga Ngun shue ba di yi ga Lui kang chi jiwa na Panin shuwa ma yin bar Da zu Sengkang ga riwa chi wa du Zha zi dunga ga jiwa na de Panli ga ngun zi si yuwa shi Gand man Cho ju si du Ko la Gang ar du Zhang nu Mung bu jie 토요시 타나 소라 닌카장 티몬부 토요시 제디

0: 다 진저세 Njuro chok tabaran sen bayina jinju rag jis roje. Yino chok tabaran sen jinju nag jis no. Ongo chok chibi kasla nag jis ngo. Ko jerdon te ladag jay yoso de chipa chijun chadi. Ta tenje indi la dig nonje ta kanaro ko la soba te so te sheta ga nandu ge chan hi ya bayina. Kanaro ko ina na tanaro to ina ndeso ge njukdala ta chanaro chok ge chok se ya chido te da jawi tisla ndeso ge ten kan ten hi ore sema. Tamchi yonzo choma ge ten ten. Ten ge chani Deso ki jisil chanaro chok ki chok hibi ki cidru teta yar yungmi kasala yungzu tsama ki ten ten. Tene ko yatun ten ya lada ki dragi yosu totan da jikba chichong chadir. Ta tenze yindi le ta ndagi riz jipi ki go ngo to laso ba deso te ta lada yinga ming sewe disil. Ta ndala yang kipa richikin da lada ngini pa mayin sene tenze yindi yore. Ta richikin da lada ngini pa yin sene tenze yore. Ta wenja ta nda bhe yinja na gondi kiba nangin chi zayi chani ko tsik tene jinju la tini jalu jaton deso tsoma de ko lada da chikpa chichon rabo ji chaya yode ba yinza deso tsoma de yang lada ga konsu dugi bando us deso yang lada ga konsu dina jikando us ta wenjan de ga cide zoda mazo deso ki chani hiya ba yina nda tabi deso di cherezina ta lada ga nola ko njutsu yin hi yinba nga zo nada nala ga hiyo di zila yang nala tela yang ko misa ga nala ga njukpa yin hiya ba ase njutsu yin chi yi yorwa ten nang yi chi chiso cho, yedo cho, njuro cho, yuno cho, ongo cho tabi deso tabi te ne che deso de yungi ka sila lada ga che kung na kongsa de gu pandu usi yin da njutsu ga chani hiya na lada da zusi ga njutsu yin hiya yinba re se na ta tenri chi ni ka kelen rabo chi zumba yin na ane njikindu usi ne wa ta tenri chi nga rao ka san san rabo tenri chi yin o ta ten yin di la ta
1: 根据采满门的天津的乐平村民小区接近的，截至采满季节龙井的，新建采满南拉各段下。接着拉上五米七的里，从这里向中间切入进，大家可以用老北村的，顺着新街部位西松坡。那你，俺说他，拉的就过得他，做不起什么。 라드지 라드지 지 자칫한 데니 온거요. 진제텔라티니 다 라드 히체 윈주들 아니 나의 담보테 아니 파 카사구 존다 보이니 히지 텐지지. 다 나의 담보테 히미 카사 나의 담보세 니 공동 가서 히요. 다 고 자위 찬이 데니 모데 미 민테 소리. 다 데니 히들 원나 다 나의 담보테 아 코로 자와 선지 빠고 노노 코 라드 마 데비 카슬라 아 다 자칫 노노 코티 텐거요. 간레리 세디라 라드 그 자칫 노노 진주 예게 집어노 민간권은 타르자르와 데라 알로 예바자르 라르도와니 히브르샤스야 오다 지금 내게 보대 선지 박 자노 때문에 라드지 자신다 보대 데인르다 데그노라 라드가 체테조도 마테요 비카슬라 데그 혀르들 데그 혀르라 아니 민간권은 타르자르와스야 그 다 지금 님바 진도와 진주 이게 저번에 민간권은 타르자르와스야 그 지금 님바 데그다 민간권은 히비디 민스야 데그 Tenju ngô tsan tenbi ki, yana tenju ngô tenbi ki ta mi ta tengi. Tengi tila, ta tenju ngô tenbi ki ming da, ta lada ta ladin la sopa, ta di ur hiyaji ka che tang, naya te so soma ki ta yarsa ka yir rabote, ani

0: 자이 차니 조지기 쳐졌다 미바 땡겨 어 라더라서 봐 제가 나이대 소소마 야삭 이겼다 봐 드비 젠세 때라 때니 어 아니 미대 쳐졌다 나이 담보인 바데 아니 침도 그 된지 땡겨 어 나이 담보인 바 미대 나이 담보인 바다 된지 땡겨 때때 바다 기바 마보 그 어 된지지다 공바 얘기여리 아 다 띵 베지 다리마게 자터자이나 아 다 코랑고 공바데야 된지 차디여리 어 나이 담보데 아니 민가 건 타자와 희비게 라드거든이 자지 니가 서라 닦고 된지 땡겨 레세겨 근데 민자 때 된대 이디르다 아 참나라 아 땅아 조 베지 베게제 다 닥트 바고 크로트차고 노 쪼르다바 저데 바데 저 초슴세야 저와 초슴데 이게게 초 민게 초 어 지게 초슴 어 다 초슴 못했다 아 베게제 닥트 베게 저차 쪼나 된들 다 가스바 방간소 나이 담보세야 때 다 미바인자 초승능한 거다 믹초바 오다 디차지 받는 이 차려 어 되는 이들 다 초승의 야절 오다 민고 거 나이 담보 민고 거데 아니 다 쳔바 두고 토니 오 되지 두고 토니 아니 아 마른 바기는 아니 희지 되니 어 다 드리 다 뒤세고 왕기 어 희지가 나데 된다 나니 아니 인주되게 아니 다 네 지라 다 가서 민고 거데 아 다 쳔바 두고 토니 아니 사진 잡고 지도 준비 어 다 디 거라 아니 도나 아니 신경을 드니요나 아니 멘트마 세로시 다 드링을 혼전되고 너는 좋은 거 좋지데 강희 바래에서 빌다 라드 제 최단 제데 아니 돈이 쓴다 보지 너 좋은 거 보지 여러와 라드 그 최단 제니 아 다 돈이 쓴다 보지 좋히어리 아 다 찍도 처리해서 빌 라드 제 최대 아니 나이 담보 인가 메 어 디고지 니바테 간으로 골라서 바이나 라드 그 체인 빙이 바요가 메 아, 디지코르시. 아, 간으로 골 아서 바이나 라디그 체인 빙이 바요 가메. 데네스 마지 체르세나 다 샤오냐니 예다. 어, 이노히나 니바 메다부다. 덴직 아, 체 데소데 아, 데니 아, 라디그 체인 다 메. 어, 다 데소 주콜로 짜다다 서들라서 바 데소 고마 간레지 얘기요 바. 바다 데소 주콜니 가서 마다 데지. 아, 아니 응오티시 바다 덴레지. 데인들 다 드링크 어, 로티지 난데 단 제니. 에, 다 가서 상기자지 그 좋아. 간리지요 세바이나 되니 찍 라드가 체요로와 다 라드가 체가 나니 라드가 체가 나니 되니 가나로 고 답 가나로 오 답 바나로 보 답 다 고 오 보 모 도노 라소 바다 덴직 이게 돼서 돼 아니 라드가 체자 많이 봐 다루 되니 유바 예 간리요 레스 그래서 대예 간란 주고 레스 대체로는 아니 좋아도 안 보시 다 빼지에다 집이고 내가 저들 상기지다나 아니 야보여서리 어때 담보시 되는 니마지 처리해서 니를 맞아 공기에다 얘도 쪽 되는 취소 쪽다 얘도 쪽단 취소 쪽다 그 단어로 도단 산으로 쏟다 근데 답이 아니 라드 그 체 그 콘스 더가 머드스 더나 더기 비진세도 가능하나 진스 좋지야 되니 단 너니도 처리잖아 드링카스 바바 드링기 다 주의자단 전니 아니 상기자 지금 좋아하니 아니 다 지마지 손도 놓나 아니 좋아 대소지 거네 아니 사히신 에너지 마기는 마히지 아 되리 타히데레
1: 린진디 종지다 히히 다니엔 장소 핀초당 지소 다주이 조남처 다야모

0: 워코니 칸키랑데 로인싱카노 무이 드린체도르체 데니 고아디
1: 세세 워튼디 고쇼 아 니 고마티 고데 쳔이나 워향이 데 모기토 조 사쇼 가사카케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도로셰케올레티케 하파르타 룰라 잘라 라르투소 몬티에 그르네 딘디스토 소노 야카상가
1: 야야 따튼디 인두 레센토 고마야모 요스케 데 간초 이크르니 난다 조타크르니 수준 그르니 돈초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솔라 핀토 토보여상게
2: 오레레레 롱친 카바송야레 징가 망히 초드드노 무기송 그냥 비 예히도나 진행가
1: 오레 다냐보치 렌야
0: 레레레

초보 넘바 아니 나 신년가 바다 시지다 신다 좀보고 컨트롤로제니 대역이 피선 초비 루가 기리니 준지 다 답이 통해 되니 나나 저 더도 미베 온 게시리 텐데 손사 치기 대역이 루가라 참비 저와 담디 나니 저양기 신감 디잖아 쇼다 디니나 치기 년진 된라 이슴 소의 대역 루가 주제나 소 뇽르 낭투기지

저 나마서 챤라제제시비 루키딘나 나이멀람 시비 루키딘이 제제 세냥딘라 조코 인지딘비 루킨데나 망처도 다치치위 카위존지 시오겐다 준손지 이지취 다버주예 디나친조린지니 나이멀람 시비 인지딘비 루킨데 도주비 신쇼

0: 리뇽마 우자시
1: 오에 키라 갔나네
0: 됐습니다 하세 부모 잡아두게
1: 하세 보면 다 담민도 고
0: 제가 가르 잡아도
1: 하세 붕구 잡아도
0: 아 머신에 키라 붕구라 통중 되세 요 말다
1: 가리나
0: 대사 붕구 등저에 제 개버 세버지 더
1: 인주 말아 와
0: 대사야 벽에 니든 다에 돌접 채물어 봐. 제자 총어 땀주 셰드 땅바다가 부고 등저야 람겨 야고 셰브치기
1: 람겨 괜찮 지도야.
0: 에드스기. 베베 틀라 총장 인야 람람 지지가 린시 꼬리야.
1: 더 잡으라.
0: 너
1: 기다 셰 제부 딘데 여비나.
0: 예.
1: 드린 앤 나바데 직시제 셰 따난다.
0: 기다 그 나바라.
1: 用啊用啊用啊
0: 아제 까마라 도제 아제 까마라 도제 선나 민도마 라송
1: 당구다
0: 아제 쉐레라디니 아제 쉐레라디니

0: 부당 실루서를 용루다 송던제위 니리 규탑당
1: 종처칸다 대송 희진이 대탕랑된 논이 넘어요
0: 생기나봐 다다치지 신인비 레진다는